죽으라고 해. 야, 야, 야빠, 야빠, 야끌만 과봐. 야빠, 야끌만 과봐. 하는 게 나이 나서, 야끌만 과. 야, 리비를 다 건너서. 야끌만 과. 야빠, 우유야과. 매진 가는지. 우유야과. 야빠, 우유야과. 연두사다. 야, 건너자다. 끌만 과. 리비를 다 건너서. 연두사다. 내비를 다 건너서. 야크레망고